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나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1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병원년 8월 초하루 날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0일 시당위 부서기이며 시정부 부시장이며 대리시장인 강국강은 선으로 시실험중학교 시제2소학교에 가서 일선 교원과 교육사업 일꾼들을 위문했습니다. 9월 9일 시제19기 인대상무위원회는 제34차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아래 이 시간 뉴스의 상세한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9월 10일 제42번째 교사자를 맞이하며 시당위 부서기이며 시정부 부시장이며 대리시장인 당국강은 선으로 시실험중학교 시제2소학교에 가서 일선 교원과 교육사업 일꾼들을 위문하며 그들에게 명절 축복을 전달하고 나서 당과 국가를 위해 인재를 양성하는 초심 사명을 명기하고 덕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 임무를 실체에 시달하며 중임을 떠밀 수 있는 시대 신인을

과학의 질을 제고해야 합니다. 동시에 학생들의 심신 건강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하는데 심리 상담과 인문 관심 사업을 참답게 잘 전개해 학생들이 양호한 심리 상태로 학업을 완성하고 꿈을 향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또다시 고등교육의 훌륭한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야 합니다. CJ소학교에서 당국강은 선으로 교정 환경시설, 학생식당, 다기능 스튜디오를 살펴보면서 교정관리 혹은 보장과 특색교육 전개 정황을 상세히 문의했습니다. 당국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소학교 교육은 인생 성장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계몽교육 단계이기에 학교는 학생 성장 규칙에 입각해 다섯 가지 교육을 함께 틀어주는 방식을 견지하며 방과 후 봉사 내용을 풍부히 하고 특색 인재 양성 형식을 혁신하며 교양 수업을 참답게 추진해 학생들이 즐겁게 학습하는 과정에서 실력을 키우고 전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정 안전, 식품 안전, 소방 안전, 안전 예방 등 각항 사업을 상시화적으로 참답게 잘 틀어줘야 하는데 교정 안전 방호망을 확실하게 구축하고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문 과정에서 당국강은 일선 교원, 교육 사업 일꾼들과 친절히 교류하며 그들의 사업 생활 정황을 세심하게 문의하고 나서 교육 사업 일꾼들이 묵묵히 사업하며 사심없이 기여하는 직업 정신에 대해 충분한 긍정을 했습니다. 당국강은 또 광범위한 교원들이 사덕사풍 제1표준을 고수하며 교육가 정신을 대폭 고양하고 학생들의 성장 특징에 알맞게 교육을 전개하며 지식을 전수하고 정력을 다해 인재를 양성하며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 과정에서의 훌륭한 인도자가 되고 청소년들이 인생의 첫 단추를 잘 끌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랐습니다. 끝으로 당국강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교원은 교육 발전의 가장 우선적인 자원일 뿐만 아니라 교육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핵심 역량이기에 시당이와 시정부는 시정교육을 우선 발전의 전략적 위치에 올려놓고 교육에 대한 투입을 지속적으로 늘리며 교육 발전 환경을 최적화하고 관심 경력 기재를 완벽화하며 광범위한 교직원들의 사업과 생활 과정에서의 실제 곤란을 정성껏 해결해 줌으로써 교원들의 직업에 대한 행복감, 귀속감과 영예감 확실하게 향상시켜줬을 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교원을 존중하고 교육을 중시하는 농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민들이 만족하는 교육 운영을 위해 튼튼한 지탱을 제공했습니다. 부시장 한적이 위문 활동을 함께했습니다. 9월 9일 CJ19기 인대상무위원회는 제34차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시인대상무위원회 부주임 안백군과 왕전강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시인대상무위원회 당조석이 양군신, 시인대상무위원회 당조부석이 양서춘, 시인대상무위원회 당조성원인 조보국, 부시장 종지국, 시법원, 검찰원, 시감찰위원회 관련 책임자들이 회의에 열석했습니다. 회의는 시인대상무위원회 부주임 안백군이 사회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은 의정으로 진행됐습니다. CJ19기 인대상무위원회 제34차 회의 의정. 첫째, 습근평 총서기가 강택민 동지 탄신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한 중요한 연설 정신을 전달하고 학습했습니다. 둘째, 인사이면 사항을 심의하고 통과했습니다. 회의는 원칙상에서 상술한 의정을 통과했습니다. 회의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은 강택민 동지의 영광스러운 일생과 불멸의 공훈을 기리고 로일대 무산계급 혁명가들의 숭고한 정신 풍모를 계통적으로 전술했는데 정치적 가구가 높고 사상 내포가 심오하며 지도적 의의가 강할 뿐만 아니라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고 홍색 혈맥을 이어나가며 새로운 여정에서의 분발 전진을 위해 근본적인 준칙을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전시 상하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깊이 학습하고 체득하며 로일대 혁명가들의 확고한 정치 신념과 인민을 위하는 두터운 정감을 깊이 깨달아야 하는데 사상을 확실하게 통일하고 공통된 인식을 응집하며 학습 성과를 인대 지법 직능 리행 각 방면에 전면 융합시켜야 합니다. 본직 직책에 입각해 중심 대세에 초점을 맞추고 민생복지에 관심을 돌리며 지속적으로 감독질을 제고하고 능률을 향상시키며 실무적으로 대표 사업을 전개해야 하는데 확실한 직능 리행 성과로 새시대 지방 인대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회의는 전자표결 방식으로 인사이면 사항을 통과했습니다.
회의에서 신대 상무위원회

당조 서기 양군신이 새로 임명된 인원들에게 임명장을 발급했습니다. 회의에서 새로 임명된 인원들이 헌법을 향해 선서했습니다. 아래 도나시 인대 상무위원회 인사임명 명단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9월 9일 시 제19기 이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4차 회의 통과. 회의는 당국강 동치를 도나시 인민정부 부시장, 부대리시장으로, 모룡강 동치를 도나시 인민법원 심판원, 심판위원회 위원, 부원장, 대리원장으로 임명하고, 소지원 동지의 도나시 인민정부 시장 직무 사직을 대해군 동지의 도나시 인민법원 원장 심판위원회 위원, 심판원 직무 사직을 접수했습니다. 지방조직법 관련 규정에 따라 소지원 동지의 도나시 인민정부 시장 직무 사직 신청과 대해군 동지의 도나시 인민법원 원장, 심판위원회 위원, 심판원 직무 사직 신청은 차기 도나시 인민대표 대회에서 정식으로 서류를 등록하게 됩니다. 9월 9일 도나시 윤롱 농업과학기술융한회사는 장춘국제회의 중심에서 길림주식증권거래소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참신화, 전문주식상장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길림성과학기술협회 당조 서기이며 부주석인 진요휘, 연변주 인대상무위원회 비서장이며 인삼 전문반 반장인 강휘, 도나경제개발구 관리위원회 주임 윤조휘 등 영도들이 의식에 출석했습니다. 의식에서 진요휘, 강휘, 윤조휘 등 영도들은 각기 축사를 드리며 율록 농업회사의 주식 상장에 대해 축하를 표하고 나서 율록 농업회사는 향후 발전 기회를 틀어주고 합법 경영이라는 미션을 굳게 지키며 과학기술 혁신과 제품 연구개발 투입 강도를 늘려 기업을 안정적으로 장대시키고 인삼 산업 영역의 모범 기업으로 확실하게 성장시키기를 바랐습니다. 의식에서 회사 책임자가 기업의 발전 여정과 미래 전략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도나치 율록 농업과학기술융한회사 이사장 김종철과 길림성 과학기술협회 당조 서기이며 부주석인 진요휘가 함께 주식 상장을 상징하는 징을 울리자 대형 스크린에 기업 상장 코드와 기업 명칭이 전시됐는데 이는 기업이 정식으로 자본시장에 진입했음을 표징합니다. 길림주식증권거래소가 기업의 주식상장증서와 편액을 수여하고 주식상장지도기구 대표가 발언을 했습니다. 료얀에 따르면 도나시 율록농업과학기술융한회사는 2018년에 성립됐고 등록자금은 1,000만 원이며 총투자액은 1억 8,800만 원이고 길림성 농업산업화 성급 중점 선두기업입니다. 회사는 인삼 재배, 연구, 제조, 판매, 전반 산업고리 운영에 정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미 3,300모에 달하는 재배 기지를 건설했고 연삼 1호 종자 원산지 및 7가지 국가 발명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로 홍삼 농축액, 흑삼 원액 등 제품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훌륭한 품질을 바탕으로 2026 세계 인삼 기업 브랜드 100강 기업으로 평이받았습니다. 이번 주식 상장은 율록 농업회사가 제품 시장으로부터 자본 시장으로 매진하는 관건적인 일환인데, 이는 회사가 정식으로 산업과 금융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발전 단계에 진입했음을 표징합니다. 도나 뉴스 마칩니다. 계속해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설미였습니다. 여기는 도나시 용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
1: 听众朋友，这次的朝鲜语节目播送完了，感谢收听，请您继续收听本台的其他节目。
2: 畅享电子支付，谨防电信诈骗，维护消费者合法权益。
1: 普通话与素质同在，与形象同伴，与文明同行。